이야기는 아쉬워. 겁을 먹고 도망간 임금님을 접어도 국물 소리에 건조더니 현 가운데 던져놓고 잔뜩 구겨진 종을 치며 혼이 빠지게 넋이 나가게 쓴날같이 냅다 달린다. 아이고 소하다 목을 물려 나와 구경거리들이 되도 구경하며 이리 저리로 돌린다. 소리 흥거들어 빠져나가니 이 하는 꼬리까지 어디든 못 갈 데 있나.